0: 이정아, 밤중에 안 자고 뭐 하노?
1: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연락 시간이거든요. 장 대장님 쪽에 한 명도 못 빠져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 쪽 사람이에요.

0: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1: 아무도 무의도 안 돼.
0: 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이반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는 누군가 미행하면 바로 알아줄 수 있어요.
1: 지금 가려고?
0: 네, 이번 장소에 먼저 가 있으려고요. 섭순아가 적군을 만나면 금방 하고 돌아올게요. 제가 먼저 갈 수 있어요.
2: 조심해라.
0: 네.

0: 이제 뒤 돌아서. 어, 가까우지 마.
1: 형님네 소대는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0: 주문한 뭐야?
2: 아하, 이거 이틀 동안 소문나 있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0: 말해, 너 어떻게 빠져나왔어?
2: 제가 원래 행동이 느려 뒤쳐졌는데 적군이 후방을 공격하려는 걸 보고 소리 질렀어요. 대장님이 철수하라는 거 듣고 도망쳤죠. 한참 지나 보니 길을 잃었고 숨을 곳을 찾아 몸을 숨겼어요. 날이 밝고 나서 어딘지 알았어요.
0: 씨발 거짓말하지 마! 적군이 버전 첩자라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
3: 赵小天已经接到信号，我们看到他进树林了。你们能追踪他们的去向吗？
4: 放心，我们老莫从来不会答应他做不到的事情。好，那就按计划出发。是。
2: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형님은 왜 저를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 진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형님과 연락을 취할 게 아니라 방부를 대서 남쪽으로 갈 걸 그랬어요.
0: 남쪽으로? 꿈도 야무지네.
5: 야, 전방전선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2: 형님, 정말이에요. 저한테 정말 방법이 있어요. 중공군 방어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
5: 또 날 속이려고?
2: 형님,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온 지 한참 됐는데도 뒤따라오는 적군이 없잖아요.
5: 날 또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0: 알지!
2: 형님, 제가 만약 형님을 속인다면 이 감자처럼 으깨질 거예요.
0: 시끄러. 넘어가. 빨리! 눈 감아! 따라와.

0: 班长，这个佛像过去不久。
1: 行，集合。
0: 我是跟带路，一路纵队，大家跟上，出发。
1: 형님，좀 풀어줘요. 형님, 좀 풀어주세요. 길이 너무 험해요.
2: 시끄러. 여긴 우리 아버지 사우지다. 누구도 몰라야 돼. 빨리 와. 씨.

0: 끝낸 것 같습니다. 미안한 사람도 없을 거야.
1: 그 사람은?
0: 박유전이었는데 믿음이 안 가서 산 꼭대기에 묶어놨습니다.
1: 잘했다. 우리 이곳은 누구도 알려주면 안 돼.

0: 이 포진지들의 위치를 봐봐. 놈들은 지금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어. 사정 거리는 저들 진지 전범에만 닿을 수 있고 우리의 155mm 법반경을 딱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하지만 우리는 공정에 저해 우세가 있어.
1: 지금 당장 이 전벌을 사령부에 알리고 공군에게 복역하라고 전해.
2: 집중도 보십시오.
0: 그들이 걱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복역하면 전모 수집이 어려워지겠지. 일단 이 전모를 그냥 두고 여우소대가 더 많은 전모를 보내오면 그때 다시 보고 가자고. 괜히 누군가 참지 못하고 군관에게 알리면 안 되니까 말이야. 그리고 여우소대가 보내온 모든 전모가 공군이랑 전범 부대가 정찰한 장원과 일치한지 확인해봐. 놈들의 군사 배치 확실하게 조사하고 나면 그때 대규모 복역을 조치해. 저희 부처 보내자고.
3: 네, 알겠습니다.

0: 我们这支队伍从南昌城头走到现在，无数的先行者都不在了。这么多人出生入死，为了什么？不是靠王厚奴，不是鲜花和荣誉，甚至我们不希望后人能记得我们、感激我们。我们只想让我们的国家能好一点，让我们的百姓能过上好日子。
1: 好了，我这通过了。杨晨负责穿插任务这事儿，就这么定了。
2: 谢谢首长的信任，保证完成任务。
1: 不过，结婚报告这事儿我说了不算，报告得两个人签字。
3: 대장님, 어젯밤 묘소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탄약고 세 군데와 주둔지 다섯 군데 위치입니다.
4: 지휘소는 정확한 위치는 알아냈어?
3: 수상한 곳이 여러 군데 있긴 한데 확실하지 않아 계속 정찰 중에 있습니다.
4: 줘봐. 앞서 왔던 정보들은 다 확인해봤어?
3: 저희가 공군이 보낸 항공사진이랑 대비해봤을 때 여우소대가 보낸 거랑 일치하였습니다. 만약 여우소대의 정보에 따라 그 여러 군데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더라면 항공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5: 이것도 확인해보고 저녁에 보내. 여우소대에게 최대한 빨리 놈들 지휘소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
3: 네, 알겠습니다.
5: 가봐.
6: 小张，文干事，就你一个人在啊？啊，梁副参谋长去师部开会了，得一会儿才能回来呢。这不快执行任务了吗？我去帮他洗洗衣服去。
7: 我帮他洗。
6: 还是我来吧。
7: 你就让我尽点心意吧。
6: 那您做吧，我给你倒点水。
7: 不用，小张。这次执行任务，
6: 文干事，你啥都不用说。 我一定保护好梁副参谋。

1: 敌人上了一大当，我估计他们的指挥官肯定会说：“弟兄们，安心的睡觉吧。中国人的指挥所、弹药库、炮阵地都被我们摧毁了，不会再发动进攻了。他们不会想到，明天晚上我们的炮火会伴随他们一起去见上帝。就算醒过来，看到的也会比噩梦更可怕的景象。”梁晨。
2: 这件事儿，你们干得漂亮！
3: 师长，接着看戏吧，我们的戏码还没完呢。剩下来的两场上演之后，敌人会兴奋的忘了自己姓什么。到了明天晚上，就让他们知道什么叫真正的心理落差，就是那种从天堂直接跌落到十八层地狱的那种感觉。
4: 老梁，
3: 你后边的戏码是什么呀？赶紧给大家讲讲啊！
4: 讲讲。
5: 暂时保密。
6: 来了，喝口水。
5: 徐参谋，您看我们两个这些天表现的是不是还不错？咱能不能宽大处理一下？你们表现怎么样？我说了不算，得所谓的联合国军说了算。
6: 您是要看我们的假情报能不能起到作用了？
7: 报告，
6: 徐参谋。
5: 我们刚才山顶上观察到了敌人出现了大量敌机，对咱们提供的假目标进行了轰炸，咱们的高炮还打下了敌机呢。太好了，回去跟你们班长说，继续观察详细记录轰炸情况，我这有用。
7: 是。
5: 行了，徐和明，你这回放心了。
7: 你们还在假目标周围设置了高炮，
5: 这剧情做得这么逼真，难怪排场后遗上当。
8: 这叫兵不厌诈。
7: 我算是熬到头了，我的工作可以结束了吧？那个，您看我能不能去检查一下腿？
9: 别急，你的腿没事儿，我们还有轰炸情况的观测评估报告没给白昌浩发呢。
10: 孙台长，马上把这份电报发给军里。
7: 哎，部长，咱们真有这么大损失啊？
10: 哪有的事？ 赶快发，就是在跟敌人演戏。哦，哎，
11: 军里不会误会吧？
10: 不会，早就说好，一会儿他们就会回电，我们和军里面保持一段时间的高密度联络。
11: 嗯，好。哎，队长，把这个发出去，快点啊！대장님요소대수연락왔습니다 관찰에 의하면 폭격 예상했던 효과랍니다. 놈들 피해는 물론 포병 진지부터 거의 다 폭파됐답니다. 탄약고는 뭐 알아서 터지고 여러 지휘소도 예상대로 명중했답니다. 제가 이 소식을 금방 사단에 전했는데 사단장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면서 저희와 여우소대를 크게 장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폭격이 일어난 후에 놈들이 무전량이 배로 늘었답니다. 여러 지휘관이 죽거나 부상당했다는 손해를 긴급으로 보고한 적도 있답니다. 대장님, 무전... 대장님!
12: 어, 너가 봤으면 됐어. 너도.
13: 뭐 어디 편찮으십니까?
12: 아니야, 그냥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그래.
13: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겼습니다.
12: 이 전세도 끝날 때가 됐어.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다면 일찍 끝나는 게 오히려 낫지. 나도. 내가 이 전쟁을 끊는 건지 아님 빨리 끝내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
13: 대장 심정의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았지 말입니다.
12: 내 집 사정에 뭐 아는 거 있어?
13: 조금 알고 있습니다. 동생분이 북쪽에 계신다고.
12: 그래, 맞아. 걔네 북쪽이 좋다고, 나는 남쪽이 좋다고. 만날 때마다 싸웠어. 그거 때문에 때린 적도 있지만 아무도 굽히지 않았어. 전쟁 터지고 나서 동생의 북쪽에 입대했고 난 내가 맞다는 걸 보여주려고

0: 남에 남았어. 심지어 동생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결심과 부쪽이랑 연관이 없다는 걸 성부에 보여주기 위해 악자같이 작정 임무를 수행해왔어. 그러다 작전 중 포로를 신부하다 내 동생이 전쟁 초기에 전사한 걸 알게 된 거야. 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랑 괴로운 거야. 나의 집착과 열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지 알게 된 거야.
1: 그만 이해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가정과 친척들이 박살나고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0: 실은 내가 진짜로 이 전쟁에서 흔들리게 된 건 내 막내 동생 때문이야.
1: 막내 동생 말씀이십니까?
0: 그래. 내 막내 동생이 자유주의자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현세들끼리 서로 다투냐고 말이야.
1: 대장님,
0: 내 동생이 내 막내 동생 내 막내 동생도 징집돼서 며칠 전 면회에 따라 종원군 방견천 잠가했어. 작전 전에 나한테 이런 편지를 남겼더라. 현님, 만약에 내가 전사하면 복수할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쏘는 모든 종아리 구조에 있는 둘째 형 마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1: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0: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어.
1: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우린 너무나 많은 죽음을 봐왔습니다.
0: 내 동생 일을 집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들한테 말했어. 부모님이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2: 야!